0: 크게 힘내 인사
1: 살라마바타 급하다 연하타는 샤라한 이니 주마하냐 벗어난 우차판 펑어로 우시카 조하나 라디한 모쿠 텍스 코스